0: 대화자로 싣고 나가.
1: 나는 비아자 사르코.
2: 아니 또 복근에 잡아주기가 싫어야겠네. 아, 내 복나스가 돌리지. 낙사해.
3: 얼마나 대천해 무릎 꽉깔신.
4: 애가름자 애가름자.
1: 애가름빵 애가름빵. 애가름빵
3: 천해.